이거 저좀시좀랭킹거자리시디좀다시휴지해리디거라이시좀랭킹거좀때비라다이서이또에제제그바가내서소내다이거저그기나가라저다다지나이래치거든에카디라